아둔투 사람테 피니아 사람테게 사이케저이 록보 아절 징조이지 아코 락조이 람테 게만 아후디시 록보티몽부 이누트 아모니도 알랑리 히티펜 조에박 제남 돈시 모 아롱아제 후다판 푸라 학 카일룬 알로 제탑조이로 본타 방소 학 피주 롯플로타마 아르로케도 아페 아리안타 로텔로 아니시 엘롱아딤 조몽간 돈지 푸라 조이키미 하가르루펜 제엔로 세타 피주 게롯 아폿 락닥로 라시 아위디 쭈트콕 아마시 아메탕아판 라손 알람 테펜시 까치푸 라시 람테도콕 에소나 홀무 메센 부타 헤나닥 부하판 Lassi, Sarlam Tepulo, Saike Joy Lokpo Achoy, Ching Choy Che Aku Rak Joy. Pinya Sarlam Teke Lapanik Chalo.